0: 이씨, 콜렛이 핵 요보다 람창 나쁘게 아와 꼭 그분 핵 더위다. 아, 리리리 생리바 눈심이 예유다. 쪽타를 봐 학장까지 때깟 보금 핵 더위다. 이씨, 시리 암 농아이고 콘니나. 아, 망들레이고 임시다. 증미인이 밤나 리 와게 두목 따룩 살이나. 소아이들 예용도 온통 보자 그래다. 응? 아, 이정신 내가 온통 예용해.
1: 랑리브는디 가나라.
0: 아, 아이 우망와망도 다박 소미네. 아, 아이기 민나 분시바 가위.
1: 분시바.
0: 왜?
1: 분시바 하이비 둔낭나.
0: 많이 많이.
1: 나민디 야함네 따이니.
0: 어.
1: 나석디 나시 또.
0: 아이기 민시 하나 따라 불어.
1: 호이니 따이니.
0: 어.
1: 능디 야함.

0: 이 거랑
1: 호이
0: 아 싱거럽다 게
1: 호이 호이 아이 싱록 독자로 기기 이보
2: 아씨 너 싱가 시디 이따 오면 이따 아예 다시 들면 낳고 시디 아씨 오도 누가 이래도 있어
1: 시 이보 싱탁 이보
0: 싱 탁마시다 학장시 핵인타이다 이젠 이따 오기다 짠잉만 되는 락만이 이따 나 거의 극진기 요는 사바 상가이도 레이기 락만이 당자리 해야 되나 이따 오기 요는 티르가 뚱정렉번이 그리 수부럭대 용자크라 나보이크라 용호와이크라 찡덕한 것 반중크라 마이린 크라가 보래 녹셀로이전 녹셀로
1: 수기함나 보래 이시부 코이나 니카리 삐그니야
0: 그리 수삐그노다 아래 아래 이뻐 자민 나빠 자민 나빠니다 이전
2: 요시다 이따 냉채 넌나 수기함 보래 이시부 어디니 아이 코이기디 그리 합식이네 마마
1: 호이 나하나 회기 루드 상방아도 야이토가 탐바니 칼레이 한강 크라가 인디엠 크라가 해가 좀 망아이리
2: 또 나신가 치고 가린 장자시 또 이따는 짜민 몸다디 하이비오 모두 돈 해다 짜민 날시 아도 보내 또 마약 레이바 해다 만나나 수바 아 수비 해다 난탁 부비코 아행 이따는 용다 한 번들네 에 거의 뭐 때기 나 하나 수바 해다 수부도 뭐요뭐 하거든 이따
0: 한딱 놀면은 뛰다 찡덤 타독나 봐야 하네 띠
2: 호이 호이 호이
0: 아이 거의 이제 방법 보수 땅기게 텐데 요리 나 거의 땅 빠도 방법 보수 아이 거의 싱다 북할리 이민날이 뻔히
2: 많이 많이 많이
0: 이따 오마디 전난이나 북진 생나 삐빠도 아이 하나 오마 북이 이따 이사신디 까다이까다이 들리 그래.
1: 나사신.
0: 이사신 무슨 우디니?
1: 아, 레이트 말로인자 키에.
2: 아도 이따 아이나 사오 하이즈는 뭐 평화로 두고 사람으로 있다.
0: 아, 이따 그냥 안심 자롬 키로이 칸두나 평화로 사들이 작은 있다.
2: 호이 호이.
0: 아, 자기 루홍 뻔능나 뭐 파쩌나 작은이.
1: 하이리시부 모이 바바나 하나 핑아루 차원에 해라 먹고
2: 아니네 이따부터 핑아루 차나 뭐 생각은 뭐니 이사생 저거 차례 파라봐 뭐 거의 뭐 거의 기분 시기 야이퍼 통이 뭐 뜬다 하이버디 롱 뭐 뜬다 망타는 뿌리 뭐 시행도 하나나 봐 하이들
1: 팔에 팔에 이분 이분 와라리니 이문 대상나가 피홍독라가 보타나 뜨더라시
0: 아 와디다 이자 코이 코이 파민나 두나 와리 와타이 샤나 부시디 아 오늘 누가 할까 오 아빠 꼭보니 아이 기마야 한복이 맞자 제임스 도 나 거기 콘시델라 있던 기변이니
1: 아 이봉아 제임스 도 이봉기 이 한복이 맞자로
0: 하 많이니 에이기 다덕이 맞자니 선부 제임스 컴프레스
1: 야함나 문나 칸게 이봉 제임스도 아이기 핵 보미나바 이봉 작토이기다 레람바니 아앙앙 비삭뚱링에다기 레락바두나 비에로에 파고 레람미바 스농시크바 앙앙니다 마코이기 이몽가 아이코이기 따서 코이기 이몽가디네 이몽 아마따금 자민 당민에다나 야함나 농시나나 레이바자니 제임스도 아이코이기 이봉가 이나마가나디네 모인 핵 복사바 마사금네 요키바니미 아도 마부 보호카리 하나 타키 보호카바데디 운나키드레 코에
0: 아 샹기와 좀만이네 뭐 코이 임마 맞다니 호직슈 아담 용신아버니 제임스도 호직디 아 보호카리 이미리 오람바데디 미니스터 초이
2: 아도데 이따오 거기 가로 콘도 야만 데블럽 레르마니 아이디 미니스터 아마 레르미나 아도 파레타 고타라시 남창 라쁘게 와라마니 해 농알가네 또 이바이 저 조회도 죽고 그러시 나시디 이루저 마이테 저가 사는 탕을 떠올리
0: 야이다 야이다

0: 뭐냐 하이베도 입에 만낭새 딱보다 강라로이다봐 러우라우 하이라가 생잘라빠 생잘라우 하이라가 러우라빠
1: 이마수 록당마야이다 통쿠야 아마 타다바다 야우야라로이다바금 와칸따로이다오비니
0: 나와나 뿌리바뽀삐 나네마이부 아독용노 오시다바 하 페이페이 이산오빠 라키선 아따비 아마 강라바따래

ꯐꯤꯜꯝ ꯏꯁꯩ ꯈꯨꯗꯣꯜꯒꯤ ꯂꯩꯖꯔꯦ ꯄꯜ ꯑꯃꯅ ꯐꯤꯜꯝ ꯑꯁꯤꯗꯒꯤ ꯗꯤꯅꯦꯁ ꯑꯃꯗꯤ ꯄꯨꯁꯄ ꯔꯥꯅꯤꯅ ꯁꯛꯄ, ꯑꯦꯝ ꯁꯤ ꯔꯣꯃꯥꯅ ꯁꯩꯔꯦꯡꯕ, ꯑꯦꯜ ꯁ꯭ꯌꯥꯝ ꯁꯔꯃꯅ ꯁꯩꯔꯥꯡꯕ ꯏꯁꯩ꯫

0: 송이
1: 나봉원아 돈 봐. 아만 베베이 바 상게 피우 아이 니게 고빈네 부독도나 니테 안데 신나레 시리 니테 아는나 마나 오이봉오기 베이 바 상네 메르두 푸르글리 토레 에네데 야무에
0: 시 바이 바르상 살바봉

하이엔기 탐자리바 다우람생 삼랍나 강한자벌 로이자리 아카스만 임팔 하우직 산독자리 펄미세 고돌기 한보이나 로코세리 방글라데스티 사나탐파 펄마시다 로지 해시남나 삭바 마나우비 MM나 세링바 나나우 사골망라 세랑위세

0: ꯑꯁꯤꯒꯨꯝꯕ ꯁꯒꯥꯏ ꯁꯥꯔꯒ ꯅꯠꯇ꯭ꯔꯒꯅ ꯄꯥꯛꯇꯛꯅꯅ ꯊꯥꯕꯁꯤꯗꯩꯁꯤꯗ ꯑꯩꯈꯣꯏꯅ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ꯑꯗꯨꯒ ꯑꯩꯈꯣꯏꯅ ꯁꯒꯥꯏ ꯁꯥꯕꯗ ꯁ꯭ꯄꯦꯁꯤꯡ ꯍꯥꯏꯕ ꯑꯃ ꯂꯩ 아마수 오힌바 아마수 오이리니나 틴세 따다나비다막다 코이나 타비구무지 코디 페르몬 드레프 가이나가 아코기 랜턴가 말라가 or 시마이나 코기 틴제 파나바 하이다레 아두마이나 도비 아두구음바 페르몬 드레프 두마 인스톨 톡션비바 아데기무 옐로 드레프 아나 코기 옐로 마추기 코기 틴징제 나빠나빠가 파나바 수구음바 아마 타비기 다라마리 짜빠기 다라세 시다디 수구음바 도비바 시암나 가네
1: 아헤범 제디엔기 아니수바 아로이바 와항다나 콜리 하와이 마리 카라카라 쳇빠 하우라이 아두부 밤비 카라디 코이젤락바 강실락바 마시나 카리 레이나노 카람나 낙톡카다기 아묵타 딱비라 와이두나 탐비라
0: 콜리 하와이기 마리 강실락바 시더락바 데기 렉터락바 하이버네징 바세 마컬시 아쿠기 레이나다 하르수 코이나 콜리 하와이 시데이스타 비잉아이기 오이비브라 나트라가 레이다나 마기 마리 시데이스다 하고락바 마콩 시데이스다 댐핑 오파이나 마콩징젠바 하이버기 아둥바 레이나 아마슈 레이레 두가 아무슈 마라다 코기 마라다 마눙 데레이바 마라시 데이스다 코이나 뿜바 굼바 요럭바 root node nematode 가 카이나 두굼바 마컬 굼바 아데이 아두다나 타나 마나 강절럭바 라이크 가 카이나 마컬디 맘 레이그레 거 하이리버 레이나 싱세 코이나 따드게 마망다 서티파이드 시드네 타비바 하이바 이 마망다 맘 판그레 아두굼바 싱세 올웨이스 토비가 도바니 크롭 로테이션 아둠 토비가 도바니 마망다 카리 타크레 하이바 두마 아둠 파자나 캉비바 아두가 코이나 마기 자라지수 마루시수 코기 서티파이드 디지스 프리 하이타레코 시츠네 로비바 두가 마라곰바 푸마코곰바 렉터럭바곰바 아시곰바시 코이나 밤비기 아코이바시데스타 나사이기 님케 쿰바세 코기 파리 아마다 200 테이나 250 kg 묵시가 코기 트라이코더마 하르제니움 하이나 kg 아니 데이나 아홍기 kg 묵기 창세 파리 아마시데스타 코기 farm yard manure gumba phajana compost olabado adu gi jiga mix tawraga akoi gi mara du phangnabai damakta akoi ba du deida inil khara leiba matam haitare ko akoi ba gumda chaishan biba aduga akoi gi nong chuba matam natragadi akoi ising khara chaibiram ba ko aduga amushumo koina mana kangjalakwa or magi mari bhain ko mari du kangjalakwa si koina bacterial blight haibam fungal blight haibam sulaiyebo ko sijina koina am severe oiragadi yangkan pambi khuting ja tawre haina oiragadi koina chemical fertilizer khoi mangozeb kumbasi chaibe yai mangozeb si magi changsina khoi gi 2.5 ml se ising liter amada hapi raga khoi gi hapta amandaina numi tarani muki interval ji chaibi be yai aduga sida natana khoi gi tribeg haina organic oiba haitare ko si jiju akoina magi sembam thokpa solution je phajana sembi raga soil da haitare soil drenching tawba haina adugo basu tawbase kane ba haji tribex days da koina bacteria na ma di fungus na thon ba khoi leina tina singa thokongam ba adumba organic ki adugumba ngak thokongam ba adumba duna khujiki tribex si su koina season ba yai
1: khungangi thauram lanthok piribi ijema ama di expert pu nanauna taram no octoba ga loina na ikai khum nazari expert ki mafam da

0: 아, 빠분기 비범시 못가름나.
1: 오피스다 타벅다우리네다 예타락보 오이라말.
0: 하이마.
1: 고덕다 실절 호스피탈다 가리다 부두는 살라가 라이엠 바우리하. 비피 스트로크미하이. 아이부 야리마 케이 투네 양나 라아니미.
0: 엑잠 키탕아르 간시다. 호이. 빠분기 나부 두는부디 마루오이. 아도 아이슈 용사시야.
1: 남야오바. 아이 하나 못다 짤루키기. 피범도 이행아가 빵빵나 번나 파라니.
0: 호이.
1: 엑잠 하이엔 항치 땅아이라 간다. 짧은용아이루이.
0: 강대. 낭추 바리까지 양타하니. 야르디 빠붕이 피범도 가래 핵파글라보가 엑잠 타하나 보호는시고.
1: 이마기 간보다 얌룡아이때. 빠붕 후이 미우신나 이마부가 야야하다보니.
0: 예.
1: 아이 코이마도 마탄다 또 펑캉아 모루이.
0: 이마. 호직디 빠붕이 만나다 가나가나 레이래.
1: 오피스키 누파 아니 디레이마리. 아이 코이맘 돈수 가하티 대기 토리 에이. 여우라니. 여우라니 하이나 호직때 폰 떠오라 안마니.
0: 아. 핵이 오버그네. 폰 떠오라. 바붕이 까지 산쇼 하이로. 마땀 코딩다 분명 손타가라. 바붕이야 나부도 쇼이드나 박을라까니.
2: Good afternoon, passengers. This is the free boarding announcement for flight
0: 3. 마이암 체크 인 동그래. 참고드나.
2: Passengers to the terminal gate to report.
1: 엑잠 파즈나 타나바 라이리깐나 빠비고. 바붕기 나와시나 마람 오이라가 와칸 한타비겐도 MPSC기 엑잠 수 파산나 타시 아이나 간자바 말레 마두 소이드나 통한비요
0: 돈는 막도 마푸나 도장비겐 칼레 바붕기 나와 하나 반지
1: 짤룩히게
0: 호이 바래
1: 누밋게 아니 ICU 달래람라바 마뚱 바붕 아이코이 뿜나마 부타도 올람라가 짜크래 아이 임판다 아둠 토르키드래 빨리 가수 타키드래 남네 야암나 누아이키디 가리디 떠오르니 아이기 마복시다 다이나바 나타나 마땀나디 까나부 숭아이비키디 숨숨 허우진키 남네 따따나 폰 떠오르키 아두부 아이기 함짓 날바 뿐시 콩짓다 런통기 세이나바 미까바 눈치나다바 타우도까야나 삑탄키바나 난가 포한다 와리 사나바 파와 아이 타우이라키데 에코야니기 와리 떡나 떡나 아무발레진나 굽신키 유니버시티기 바리카다 낭나 또빨 오이베기 파오 MPSC기 엑잠 파자나 타키바기 파오 아이 로이나 타키 아무카 왁싱기 아니수바 노마이징 루미타 나란도바바 사뚜나 난기 야이판나베기다 막 구름자기 뽐나박 로이크라바 하우크라바 와링악다니 아두가나시나 강하우다나 포도시나 앵원다 와함카야 한글리 아각바니 마시나가 가람바뿐시 아이나카다이다 님타오가바는 미시고 아이로마가 오피스트 온나고 넘키게더라 바래 이인바 딸이 가리땀바 아이바도

나로기 컨질 토럼 따비리브 싱부타람 녹저리 구름저리 나시 부드는 락저리 Dr. D.D. Singh Amadi Anubu Mirol Haiva Hiramda Kananainava Kananainava Sita Saruk Yaviriva Singhdi Dr. D.D. Singhi Disciple Amadi Aiva Banamali Das Amadi Sanasam Birendra Singh Unazariba Rahul Hiramda

아로이보다 그돌 담자리 사골샘 디젠드나 샥바 브라일랏밤 이보야미 사람마나 세링범 마타미세 이세이시기다막 지티 타비럭리바나 데라카이텔 양콤레럭다기 히잼니마이 아마디 타왈바자르다기